0: 하는 댕기.
1: 뭐 쓰는 댕기나. 어? 두루는 되네. 또 가야 하러 구워.
2: 난 많이 우와 바람 깊이 시야.
1: 딱 뛰어와 니 뭐라 댕기다 데이.
2: 아, 예. 아, 예라. 딱히 난 다르 시투 벌리야 데.
1: 이쪽은 난 다르 댕기.
3: 요런 건데 이쪽은요.
1: 아, 요라. 난 다르 바탕, 바탕. 까빠.